0: Buddhism, and those who uphold the four seals are characterized as Buddhist philosophical adherents of Buddhist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reject the four axioms, four seals, but uphold a different standpoint are referred to as the non-Buddhist adherents of non-Buddhist philosophical schools.
1: Da, 道家的个查解释, 俺们确实懂事, 所以的，直接就是没得过。
2: 是啊，但你没得过谁啊的？没得过了你想，军级没得过的，阶级级没影响。但俺的的阶级级别没得过，差不多是一样的。但你控制时候嘞，是呢？咱讲说，本来这本性格说了，本来俺是秘密之内，学过的，军干着呀，对吧？军级着呀，对吧？可军级呀的，可阶级阶级的。 직보지여바인상 아니 균지지버지 유의하네. 자, 대대님들 다 다 조업하는 거 아니면 류도 못 차시하나? 류 땅에도 인성 자원에 송어지기 탐업에 시시버돌이야. 류 나가라 교어디 추수까지 나로 교어도 되기도 와. 아니 치인남 교로 거 아니 매일매일 교대야지 그래서 통되기도 와.
1: 사람들이 다오 지치다마면 되면 나리야 양치 가서 주고디 나도 정기부터 가서 주사네 뉴스 세배 그러니까 생일 숨사직 시에니 다오든데 이게 도마 아니 깨에 차와 내에 차와 아니 가에 차와 센 어든데 이게 생일면 다시 시에지요 다 시작가 다 배신 도대배 연세기 다 계시 지기야디 rang kiji ki dukhurang ki jigwe tangi tu kyeba res re ma do kiji ki jigya di chinchung ki gyuru teba ma res san chinchung ki gyuru teba meba kora kyebe kiji ki dukhurang ki jigwe tangi tu dhura res ma tisong re sa di reyimba yindu ta kiji ki jigwe ya ta midawa di ta kaso nishita si midawa sa si duje ta 가수리 두진 두네 차바 추베 최진 신자라 계직 집을 했지. 무슨 좀 나와. 다 사자 담지 동네 와서 해야 돼. 땅에는 이렇게 들으면 되나? 그냥 이렇게 줄다.
0: So the four seals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refer to the following. All conditioned things are impermanent. And impermanence here refers to, generally speaking, when we talk about impermanence or the transient nature of things, we can understand on two levels, in terms of a continuum of a phenomena or a thing, or in terms of the moment by moment existence of a phenomena. We are all aware of the transient nature of things if we reflect upon the existence of a thing over a period of time. For example, in the case of our own experience, our own existence, we are born and then we live and then at some point we will die. So we all understand, even in relation to objects, we will understand that over a period of time these things will change and perish. But this is not the meaning of the real meaning of impermanence in the Buddhist context. The real meaning of impermanence in the Buddhist context really refers to understanding impermanence in terms of moment by moment existence. Because if there is no process of a change on a moment by moment basis, then one cannot account

0: 他因为咱们上街去，不给他对接看不到，没把他上吧，就出门，就结账，结这些东西呢。他把他送呗，难给，因为他兄弟做这个的，因为是亲兄弟，这个样的，啥的，现在他来家给。다 가족을 렉작 중도 된 데다 렉작 결 된 데에게 다와 산지에게 그게 최 탈사 지 야나래 엔 야나네 바 탈대베 엔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족다 야네 베네 야 주 소유 엔 우르스 군비다 대전인데 이들 나눠려야 다 대회 따와 지금 남과도 이 상황로기 실은 인구도 뛰어내기 위하래 측예도 뉴를 첨부 첨부면 다 연어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뛰어내야 차되기 위하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